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5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19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비축 강화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강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향후 정책 대화를 출범시켜 협력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19일 한국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남동부 안동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 정상은 중동 정세도 고려한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를 포함한 사태 진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카이치 수상이 표명한 아시아 각국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의 틀인 파워 아시아 구상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비축 강화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강화를 추진하는 것과 이란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의 두 개를 주축으로 하는 이란 협력을 출범시켜 구체적인 행동을 검토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공동 기자 발표에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위해 그리고 이란 관계를 더한층 높이 끌어올려 협력의 기반을 넓혀가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레벨에서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양 정부는 향후 산업통상정책 대화를 출범시켜 실무급에서 협의하고 협력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하고 있다면서도 공격 재개 가능성도 언급해 이란 측의 반응을 며칠간 주시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 측의 일련의 발언은 협박이라며 단호한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견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세를 둘러싸고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데 이란은 테이블에 앉아 합의를 간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길 바라지만 재차 큰 타격을 가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공격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란에 얼마의 기간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틀이나 사흘,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쯤일지도 모르고 다음 주 전반일지도 모르지만 제한된 기간이라고 말해 이란의 반응을 주시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SNS에서 19일로 예정했던 이란 공격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질문을 받고 결단까지 1시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19일 SNS에서 미국은 협상 기회를 주기 위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고 주장하면서 언제든지 대규모 공격을 단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며 이것은 협박을 평화의 기회라고 포장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의 일련의 발언은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단결해서 단호한 결의하에 어떠한 군사 침략에도 맞설 각오라면서 우리에게 있어 항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길 것인지 순교할 것인지 한쪽밖에 없다고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미국 측은 공격 재개 자세를 보이면서 이란의 합의를 압박하는 한편 이란과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 쌍방이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전망할 수 없는 정세입니다.
0: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AI,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간 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 AI의 악용을 막기 위해 양국에서 안전대책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이 19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궈자쿤 대변인은 미중 사이에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AI에 대해 AI 분야의 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AI의 발전과 관리를 촉진하고 AI가 문명의 진보와 국제사회의 이익에 보다 공헌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양국 정상은 AI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AI에 관한 정부 간 대화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간 대화를 통해 양국에서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14일 방송된 미국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두 AI 초대국이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고 말한 뒤 국가에 속하지 않는 조직 등에 의한 AI

0: AI 악용을 막기 위해 규칙 만들기를 추진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1: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주요 7개국 재무상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19일 폐막해 이란 정세에 따른 세계 경제의 위험 증가와 새로운 AI 모델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틀간의 논의를 거쳐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세계 경제에 대해 이란 정세로 인해 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클로드 미토스 등 고성능의 새로운 AI 모델이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각국이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중요 광물 확보와 관련해 중국을 의식해 세계적인 공급망을 혼란시키는 의도적인 수출 제한의 우려를 표명하고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각국 간과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폐막 후 회견에서 가타야마 재무상은 이란 정세의 영향에 대해 원유와 LNG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아시아 지역의 영향을 특히 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말했습니다.
0: 해산 명령을 받은 구통일교회의 청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청산인은 20일부터 1년 동안 헌금 피해 등의 채권 신청을 접수합니다. 청산인은 지금까지 교단의 자산으로서 적어도 400억엔의 예적금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어 어디까지 구제될지 초점입니다. 구통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올해 3월 도쿄 고등재판소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아 재판소가 선임한 청산인에 의해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산인은 영감상법이나 고액 헌금 피해 등의 채권 신청을 20일부터 1년 동안 접수합니다. 청산인은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로 교단의 예적금 적어도 400억엔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또 사용되고 있지 않은 부동산도 매각에 착수한다고 밝혀 피해자 구제에 충당하는 자금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1년 동안 접수 기간에 피해 신청이 없을 경우 그 후에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혀 피해자가 구제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통일교회의 고액 헌금 등의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환불을 요구하는 재판이나 집단 교섭 등도 진행되고 있고 또한 아직도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보여 청산 수속을 통해 어디까지 구제가 이루어질지 초점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다카이치 수상이 19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비축 강화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강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향후 정책 대화를 출범시켜 협력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우,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그래,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3: 혼토, 가와이.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
2: 縁結び. 恋人ができるお守り.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 これ可愛いお守りですね.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本当可愛い.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2: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3: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縁結び 부적이에요.
3: 800엔이なります.
0: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2: 엔무스.
1: 미아가 가르쳐 줍니다.
2: 엔무스비. 恋人が できるお守り.
0: 엔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 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可愛いお守り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可愛い는
0: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4: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4: です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4: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4: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4: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 형용사는 귀엽다,
4: 가와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4: ですね를
0: 붙여서
4: 가와이ですね
0: 라고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4: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에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4: 가와이. 가와이 ですね.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1: 네,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見て, この T シャツ.
6: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5: 見て, この T シャツ.
1: 이 티셔츠 봐.
0: 見て는 동사 보다.
4: 見る의
0: 태형인데 가벼운 의뢰를 나타냅니다.
4: この는
0: 이,
4: T셔츠는
0: 티셔츠입니다.
6: 面白いですね.
1: 재미있네요.
0: 좀 전에 배운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소감을 말했는데요.
4: 面白い는
0: 재미있다입니다. 뒤에 동의나 공감을 구하는 네를 붙였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面白い面白いですね.
0: 그럼 소감을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맛있는 빵을 파는 유명한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본 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상상해보세요. 크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크다는
4: 오기, 오기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오기 ですね. 大きいですね。
0: 다음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지갑을 발견했는데 값이 아주 비싸서 놀랐습니다. 비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값이 비싸다는
4: 高い, 高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高いですね 高いですね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これをください.
4: これをください.
0: 는 이것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4: ください.
0: 는 주세요.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또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가리키면서
4: これをください.
0: 라고 하면 통할 거예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本当、かわいい。これもいいですね。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
2: 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4: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센소지 절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절과 신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일본에는 각지의 신사나 절이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신도의 신들을 모시는 곳이고요. 절은 약 1500년 전에 대륙에서 일본에 전해진 불교의 시설입니다.
1: 관광 명소가 된 곳도 많죠?
0: 네, 여러 시대의 기술이 집약된 건조물과 공예품, 불상, 아름다운 정원 등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죠.
1: 네, 도쿄에서는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과 메이지 진구 신사가 유명하죠?
0: 네, 거대한 불상이 있는 나라의 도다이지 절, 신화의 고장으로 알려진 시마네현의 이즈모 타이샤 신사 같은 곳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